0: 나라나
1: 뭐더라 무드리 무르근 하승그르탄 무드르산 버티 그렇게 무단 워부 허세이 너
2: 워스 스미에 저둘라 서르드 야니 어저벨라 마홍여완 야더 무드스며 우리크이시에 망하타니아 아이허 어저 통마카 후통냐 후다너미 허소시에 他们他肯沃尔克加工吗凑合喜悦横渡厄拉克塔勒做乌鲁伊玛哈沃杰米比哈古里拉波士库西特米做杜拉得了的阿森米苏尔克阿尔克欧米赫苏虐阿尔克欧米尼吉特摩尔根加里库